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서로도 백기숙 거시가 나눠준 추억은 니어로 인마야 백불리 아래고 세바스 니고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
1: Daddy?
2: Here.
1: Get it, buddy.
2: Come eat.
1: I'm so tired.
2: Just come eat.
1: May not be in there a minute, I promise. Stop.
2: Well, then wake up.
1: Shut the door.